爱情当中好似边一个开口先呢，都系会蚀底啲嘅。分手开口嗰个就衰人啦，一齐表白嘅时候开口嗰个好似就系渣啲嗰个咁嘅。啱啱听过 Eden 雷祖安嘅坏人一个。